0: 서양 발전 담아서 생각 아이 뭐 아주 뭐 마블 안녕 그래 또 마블 안녕 거기다
1: 어 담아서 쓰블레 파이디 마속 파이디
0: 담아 마블 안녕 거기다
1: 그래 누가나 탄고
0: 에이 뭐 봐이 누간 봐
1: 사박사 리그라나 아수그라디 담아스터
0: 너로 광 파이크나 할때 자사
1: 어 이글레 석고이가
2: 어 담아서데 보연이 꼭둔 만 파요
0: 꼭둔 아 다음 뭐 하자 버리잖아 차
2: 버리 그 레자른 카포
0: 하
2: 레자 번호 번호 파스페이지 마하포
0: 노 카다 슬라 아 시리 시리 뭐 하이 꼭으로 노 카나 파이 캐시 오 아버는 승하니 가이마니 아우 너는 이 퓨즈 아르카이 Bright no man, Chenaka. Ako,
2: Abuba.
0: Dadra Colesti, first place, Maran Abukishani Kogan.
2: Abuba, Nin, the Raymond to Damasta.
1: Mohai Kokam, Soko Maniba, Damasta Nin Buggy Mangse, Asugradi, Sabok Segrana.
0: Tani, Tani. Akum Tabu Yapi, Helena Burr. Okay. Boyar Taklai. Finally, I rock among like Katana Bamra.
2: Ow, Taklai, finally, I don't care. They be sunny buggy. One a sucker, Tagle, leveling suka, damasa tagle.
0: Che, eh, language a tap, dee. Akong, I be shabatamo, pano pikeably.
1: Hindi, damasa, sir.
0: Huh?
1: Sandy.
0: Oh, not of course. I can yak for donum blast, la.
1: Hindi, don't go on this.
2: Do. Ang ba? Neng ya, panas tu.
1: Sarok buting bayar sih tu.
0: Ah, sarok thok bayar mas suri sih judang takkan duga deh.
2: Neng sini orang lain dikenal le.
0: Lebang tu thik no.
1: Sarok ada master kan?
0: Aku orang dah darah koles ni. First place marang ni bumban yang sih sah, engkau iba.
1: Asuk sana mangli ada master.
0: Tepuk semas kawana. Apa pun hengkai, ofisial kotor ni, buma se hengkai ba. Apa kisah ni kau down lagi nus ber.
1: Aku norong suka apa banyo, nang ya ta.
2: Engke dah masta. Aku ni nak korong kah bijak liye.
0: Tamu ko.
2: Tamu boleh no ba. Buma simi dah mana. Tamu apa buma ni buma simi mana ni.
0: Ada aku ane caya apa nong kah dah. Mhm, abang gosimia. Hai panu, bukhani, bumbungba, bersani, mung, jekan sejago, alogin sejak kongle.
2: Hai panu,
0: tabo.